주안을 그랬다 고토 아게데이 주야이르가 주야이라로 주야이로 또 주야이 와호카로테포 카로테아 Tekorerorero inte wa naga naga bua taka taka bua fio fio ka huru kute mana waka huru inte mana waka takoto te hau o tu.

롱오카 이야 롱오카 아래 롱오카 파키테 마마마 고테 롱오 마우 고테 롱오 파이 고테 롱오 타케 타케 오이나 te mahi tohu a te atuaki a mātou. Ka ara mātou I o mātou moenga, ka moata, ka whakahoki atu I te koha o te aroha, kia I hoa o ngā mana. Ko rongo, ka hao.